0: 제일 드디어 하면서.
1: 예,
0: 네, 네. 오케이. 나도 엄마 이거 좋아. 고마워요.
2: 4271 Lawrenceville Road at the Lawrenceville Hospital Room 427 for Father Samuel Burnos Conference.